0: 미끌링.
1: 오 베이비, 그무스 엑사.
2: 마 하핏 코모 100 마. 세컨드 서브젝트 마.
1: 하? 하핏 코모 100?
2: 오 라기 케 사이엔 다 마가 팡타나.
1: 하? Sa'yo na kay mga pangutana, pero nga hapit raman mo 100?
2: Kalisod man ang mga tubag.